0: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've got.
1: My hits.
2: My hits.
1: Coming to your radio.
2: This is my hits.
3: 발리군 린나 배알 엄마 바이 날고 싶대 이때 아야진 볼에 바래 볼에 개인 외친 엄마 꼭다가 쓰다 볼에 내 아세신 둘렛 니에 레달 디사라
4: 골문 것도 샤도사가 요랏 볼에 흡비눗 마 비가임 갑삭 슬로겐웃 퀵 피파 드리키 흡비꽃 올렉스위눗 호피스 코스모폴리테니 시르비다야 셀겍스 대하 엔델에 구이 신우가 백스 플리르티 마세스